올 시킴 하우스바 타 유딘 바지고 와하 당셉 쪽 마누 고임 바 삽자바 오갑 쪽 마케로바 인번 메조금이와 건간도 킹세봉 힘로 인강 줄에 알라 아당 바당 마시레 토기 라틱 삼미겐 삼르틱 돈 메라 파치게 캡수망 니와 담숨